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새로운 14개 항목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깊은 타스님 통신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증,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을 포함한 14개 항목을 이란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이란 국영 언론은 3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회답했고 견해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측이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SNS에 이란 측 제안과 관련해 곧 검토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이 SNS 투고에 앞서 기자단이 공격 재개를 묻자 말하고 싶지 않고 그들이 예의상 벗어나거나 나쁜 일을 벌일지 지금은 지켜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밝힌 회답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답을 받은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점입니다. 한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석유 생산에 대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봉쇄 조치로 인해 조만간 석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생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을 유도해 철수시키기 위한 절차를 현지 시간 4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하고 그 대상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 출신의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이 절차는 인도적 조치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수개월에 걸쳐 격렬하게 싸워온 모든 당사자의 선의를 나타내는 큰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국 간의 신뢰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

0: 빠진 7개국의 생산량 증산폭은 5월에 20만 6천 배럴보다 줄어들지만 7개국은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평가해 가겠다며 산유국끼리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모양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증산도 해협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0일 뉴욕 원유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로 인해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약 3주 만에 높은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상승해 원유 급등이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일본, 중국,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려 이란 정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결속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일중한 3국과 아세안의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과 공동의장을 맡은 일본의 카타야마 재무상은 첫머리에서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각국으로부터 경제의 성장 둔화 리스크와 원유 가격의 급등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가속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시됐으며 일본 측은 지난달 표명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조달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 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이 정리돼 다국간주의를 견제하고 지역의 결속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진행돼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실시했지만 아시아 각국에서도 통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명에서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 등에 따른 리스크를 계속 주시하고 국내 사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이 케냐에서 아프리카 정책 관련 연설을 통해 다카이치 수상이 발표한 바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 아래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실현과 성장의 선순환 등을 목표로 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3일 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 정책과 관련해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모태기 외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2일 발표한 바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율성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해 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경제기반 강화 등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실현과 성장의 선순환 등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계승해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개최하는 TICAD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로 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아프리카를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하고 미국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 내에 남아있는 선박이 하루라도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3일 새벽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습니다. 양측의 전화회담은 올해 3월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아라그치 장관으로부터 미국과의 논의를 포함해 현재 정세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휴전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조기에 재개돼 최종 합의에 이르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며 이란도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페르시아만 내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라도 빨리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임주희,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 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 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
0: 는밥솥입니다
4: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 10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리수숫자입니다. 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 10를붙입니다. 이어서세자리수숫자입니다. 100은
5: 100
0: 입니다. 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 100를붙이면되죠. 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
0: 라고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
0: 입니다. 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
0: 이됩니다. 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 예를들어서1234는
5: 1234
0: 이됩니다.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탁상ありますね。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이천엔짜리오천엔짜리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오천엔지폐는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에이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에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6종류입니다1엔과5엔동전은자동판매기에서사용할수없으니까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